말에 무슨 아니 수학도 갈치를 그저야 다 우르르 시비마 코냐 필레 알콘솔로 무슨 콜리폰도 무슨 갈치를 콜리스토니 우카 우르키비보리 아노 프로페서